0: 멋있나 멋있나 말라미야 예예 아아아 아스무를 휘어 아아 에비드를 미어 아아 고민나 멋있나 멋있나 말라미야 예예
1: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